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테표고 우수심 되게 다 멘테표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넘는 말 왜?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0: 진송 사주보 용종 시에니 가래 사주비 신이 시에니 어다 대상제 신 민다 시에도 와 어다 디인스리 제니 투수도 남으시고 상제 탐제 경송데 다 가서 우리 그게 산음 림지 모두 제니 터도다 왜 사주벌 영원도 주등에 사주벌 영원도 주는 사주벌 내 등에 신주 선배 디기다 아니 가소리 권호 도지도 비팅인 증언도 제네 아니 라미 조상 거 먹는 거 제기 왜 이르자네 되는 데보다 사주벌 내 신주 선배 다음에 간다 로베사 토슈리보다 로베사 토슈 자바베 산제도 배 찬더로 다 나한테야지 드니르부터기 이니 터도 이니 권로도지도 비팅해서 때네 라나바 양다고 저버신 좀 공부 좀 봐. 저버신 공부 좀 전에 공부 좀 봐. 상게 소스.
1: Then we read likewise all the Buddhas abiding the three times clearly and completely awakened to unexcelled authentic and complete awakening in dependence upon the perfection of wisdom. So this all the Buddhas abiding in the three times here actually refers to the bodhisattvas on the 10th bodhisattva level. So here the term Buddha is used as a kind of an epithet to referring to these bodhisattvas on the highest level of spiritual attainment. And this we find in Maitreya's Abhisamaya Alamkara,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s, where when describing the qualities of the 10th bodhisattva level, he gives the label that it is the Buddha level, the level of the Buddha. So Bodhisattva on the 10th Bodhisattva level will remaining single-pointedly absorbed in the meditative absorption known as the diamond-like meditative absorption, who is a Bodhisattva who possesses similitudes of all the enlightened attributes of the Buddha. So by remaining in total equipoise upon this meditative diamond-like meditative absorption, these bodhisattvas of all three times will then attain the final awakening, which is the awakening of the Buddha through the dependence upon perfection of wisdom.
0: That in a Dean Shig Wundul Tamba Titi, Trubache, that in a Wundul Tamba Shig Dao, Tedan Shuja Partition Banga, Sene. Ta, ye cover Cheven, Nga Sano. Ye, Casual Pugay, Tamba Zimbali, cover Cheva. Tay Tangbe, Jumuli, cover Cheven, Zane, Nga, Shuja Partition Banga. Rebuchin Bungas, Tuxungi. ね、これ騒るしべに、自分ちんとが。でね、ラナメベが。だ、シシジブ、ただれべ、騒るしべ。騒るしべ、と、ディルハゴシェメベイベな、ラナメベが。ミニャンバ3月じゃに、ただ、かそ、ロベス、ロベスムジェンダ、ミニャンバで3月、ミロバで3月。え、テダン、ニャンバチェベ。が。
2: 응니 아딩 Any tuna naso shunde bate tamja loko se tu yeba indu dedun drubal milu yebe chane kya mizumba chane mizumba mizumba na tembar cheba chade is da shi je phadu chimbe nga kade reslam na te ata gade gade parang gade para sam gade budi soha je da de ne sheri bu shizu saba chambu saba chambu te shi phadu chimba samola